0: 我给你。
1: 哇哇
2: 핑크어때요재밌게즐기고계신가요이번콘서트는저희도처음해보는라이브스트림이어서특별한무대들로한번준비해보려고했는데어때요
3: 네잘봤어요
4: 진짜너무좋게리언세하고
3: 네인어공주
5: 인어공주가이렇게저희를울리는게어정말저울뻔했어요언니마지막표정너무이쁘고요
2: 마지막에나도무슨생각으로그표정을했는지
3: 굉장히아련해저는언니얼굴만봤어요너무이뻐가지고
2: 리사머리
5: 리사씨도너무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4: 제가새로운
5: 페스티벌한느낌
4: 너무마음에들었어요
3: 감사합니다
2: 나는그내려와서그 LED 거기위에서뒤에쓰는거보고와
5: 멋있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대단합니다역시
3: 네
2: 사워캔디도이번에 네완전새롭게도전해봤는데어떻게봤을지되게재밌게준비했잖아요
5: 저희가더재밌었던것같아요뭔가그거보면서지금
3: 연습도하나도안힘들었
5: 정말새롭다
3: 그연습할때도계속막어이거너무재밌어재밌어막계속그랬잖아요저희끼리
4: 앞으로도그런무대많이부탁드릴게요
3: 아저요 저한테요
5: 리사씨한테
3: 네네아네그럼지금까지계속신나는곡들로열심히달려왔는데요이번에분위기를조금바꿔서 yeah? 네다음곡 들려드릴게요 네 Let's go!

0: 블랙핑크로서 한첫 콘서트 장소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무대 쪽을 보고 있고 저쪽이 블링크들의 좌석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긴 앞으로 뻗어져 있는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밑을 막 뛰어다녔어요. 너무 정신없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서.
2: 공연하는 날에는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이 더 잘 맞추고 싶은 부분도 안무적인 부분이든 노래적인 부분이든 맞춰보고
0: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무대 뒤쪽으로 가는 길에 팬들 만날 생각하고 공연할 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꿈을 키워왔고 뭔가 공연도 되게 저희 큰 꿈 중에 하나였으니까 뭔가 설레이는 마음도 컸고 기대감도 되게 컸고 네, 되게 그래도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막 보여요. 영봉이 막 흔들리고 함성 소리가
3: 너무 이뻐요. 어떤 분은 막 삑삑삑 소리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거든요.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신나요. 막 힘이 나요.
2: 저희가 공연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도 없고 되고 이 무대 하면서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물결들을 보면은 되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1: 그 마지막 앵콜 할 때 많이 벅찼나 봐요, 제가. 데뷔하고 정말 정말 꿈꿔왔던 콘서트라는 걸 하게 됐는데 데뷔 초가 너무 떠오르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기억들이 저한테 뿌듯하고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제 스스로를 창피했죠.
2: 투어가 끝나고 나서 꿈 같고 뭐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면 뭐 꿈 같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0: 저희 블랙핑크랑 또 블링크의 뭔가 관계를 저희에게 또렷하게 알려주는 그런 투어였던 것 같아요. 아, 블링크랑 우리는 서로한테 이런 의미구나.
3: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약간 그런 점도 보이고 근데 그 아쉬운 것보다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정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보다.
1: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노래들이 준비되는 대로 새롭게 준비해야겠다. 더 많은 블링크를 빨리 만나겠지. 이번엔 더 잘, 재밌게 만나야지.
2: 기대면으로 이제 팬분들이 집이나 이동 중이시나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는 화면 안에서 팬분들을 보게 되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한 것 같아요.
0: 저희 공연을 보고 좀 저희 다 같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뭔가 다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1: 오늘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보다가 행복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끝.

0: Because in our minds, we were all there with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1: I'm like totally out of breath.
0: So,
2: you guys.
0: So all I'm trying to say is that we really, really do miss you guys being in front of us, but we do hear and feel all of your support.
3: Can we or can we not talk about Little Rosie's solo song?
2: Oh, I
3: hope everybody enjoyed it as much as we did ourselves, all the members.
0: No, but I cannot say, like, your stage was like crazy. It's like red and
3: go back to Rosie.
1: Why?
3: I didn't know that the half of the song was gonna be a video shoot, and it was really cool. I really liked it.
0: Thank you very much.
2: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2: 노래 너무 좋아요.
0: 네, 그걸 찍느라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찍어주셨는데
2: 콘서트 준비랑 같이 하느라 더 힘드셨겠어요.
4: 고생했어.
2: 거의 못 잤다고 들었어요.
0: 네, 근데 괜찮아요.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면 저는 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5: 저희 물론이고 블링크도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뭐 제니의 그 솔로 리믹스도 와우, amazing!
3: New rap, girl!
0: Rapper Jenny is back!
2: 네, 새로 편곡해봤는데 저도 너무 하면서 즐거웠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로 왔습니다.
0: 네,
2: 그렇습니다.
5: 둘 다 너무 멋있었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0: No. Wait.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 네, 저희가 오랫동안 더 쇼를 준비하면서 조금 예기치 못한 상황상 늦게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모두 건강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블링크도 편하게 즐겁게 봤으면은 좋겠어요. 봤었으면은. 네.
2: 리허설은 많이 했는데 멘트는 안 했죠.
5: 그렇죠. 네. 이 공연을 보는 동안 그래도 다들 에너지도 받고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근데 저희야말로 진짜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다들 무대를 사랑하는 4명이기도 하니까.
2: 그렇습니다. 리사 씨?
6: 네, 저 이제 뭐 글로벌하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팬분들. 그래서 저 태국어 조금 하겠습니다.
0: 네.
7: 사와디카, 비비 블링, 타이 두콘나카. 하이 맘, 하이 댓!
8: 하이 맘, 하이 댓! 엄마, 아빠! 태국 엄마, 아빠!
7: 하고, 누루와 두콘 뜬땐, 러고, 땅나 땅따로 쇼, 콩라오, 네원니, 시미카, 북라오가 챙겨가, 러고, อยากจะบอกว่า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ตั้งใจแล้วก็ทุ่มเทกับโชว์นี้มากๆเลยหวังว่าทุกคนจะสนุกแล้วก็ชอบมันนะคะแล้วก็คิดถึงทุกคนค่ะก็หวังว่าถ้าเกิดว่าสถานการณ์ดีขึ้นก็ไว้เจอกันตัวเป็นๆเนาะทุกคนอย่าเสียใจนะก็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us Blinks I love you
0: Aww.
8: so cute
0: so cute 저희 마지막 멘트 하기 전에 한마디
2: 저희
0: 이렇게 공연 준비하기까지 정말 많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저희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0: 우리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3: So I hope you guys all enjoyed the show and we have one final song to share it with you guys bu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patient and waiting until today. And yeah, so stay tuned till the very end. We love you and we miss you guys.
8: Yay!
3: We love you.
8: We love you.

0: 저희 모든 스태프 MS팀 YG팬 우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Last but not least, Blinks!
1: Blinks!
0: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We love you so much, Blinks.